0: 그때 처음 군입대를 했는데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그게 나를 다시 쳐다보더라고. 스님 와서 중대 후학까지 나를 한참 쳐다보고 있더라. 1962년 4월 10일 날 제대 특명을 받고 퇴대했습니다. 일제는 19년 일을 해가면서 용돈 몇 푼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엄마 콩내콩 둘이서 생활해왔습니다.
1: Then he heard about Germany's recruitment calls for minors.
0: 내가 큰형님 만데 가가지고 형님 내가 독일 광부로 가게 됐는데 요코스석을 돈 3만 4천 원만 좀 도와달라고 그 말 한마디 큰형님이 한다니까 내가 돈이 어딘가 호소를 팍 지르게 철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저 길을 걸어 오면서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몇 번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갖고 그걸 사장님 가서 밤에서 돈을 삶은 사장 구해갖고 또 찬미 독일 오게 됐습니다. 첫 달 봉급을 타갖고 제일 먼저 엄마 생활비부터 먼저 보냈어요. 엄마 밥 굶지 말고 집에 잘 있거래. 엄마 내 돈 보내줄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잘 있어라.
1: In 1970, at the age of 30, Mr. Hyun left South Korea to work underground in the Ruhr Valley. Nearly 8,000 South Korean men became miners in Germany between 1963 and 1977, under a labor-for-loan deal agreed by their governments. Their wages were pledged as collateral, and what they sent home became the building blocks of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In 1971, a 22-year-old nurse arrived at this hospital in Krefeld. She would work here for the next 40 years. This is Lee Soon-hee's first time back since she retired.
2: 마음이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은데 좀 참으려고 옵니다. 여기서 모든 걸 제가 그 모든 힘을 있는 대로 처음 와가지고 그러고.
1: Miss Lee was one of more than 11,000 South Korean women who came to Germany to fill a critical shortage of nurses.
2: 전쟁터 갔었어요. 수술을 많이 했을 때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숨쉬기도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잘 해주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도요. 코라기를 갖고 김치를 만들고 그래갖고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들이 춥다고 막 가든에도 싹 세해주고 그게 이제 기숙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개인 집을 줬다고요. 네.
1: She met her husband here in Krefeld the year she arrived. They settled down, made friends, built their family, and made the choice to stay on.
2: 무조건 봉급을 한국에 다 보냈어요. 작게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벤츠가 정말 그래서 동생들도 공부하게 되고 제가 근무할 때는 완전히 죽으면 살기로 일을 했어요. 남한테 눈물 안 보이려고 혼자서 가서 그러고 항상 가슴에다 저녁에는 항상 가슴에 가족 사진을 갖다가 안고 잠을 잤어요. 네. 아무리 여기가 좋다 해도 나는 잘 살고 있지만 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가슴에 그 있어요.

0: In the western German city of Bonn, there is an apartment with two names on the door. One Korean, the other German. Im Jong-hee, who now goes by a husband's surname Kuhn, came in 1971. She became a German citizen 10 years later. Her eldest sister, Im Ok-jin, arrived in Berlin a year before her in 1970. She went back to South Korea after a decade. The sisters grew up together in the countryside, seven siblings in all. They had nearly nothing. Both women went on to build lives neither imagined.
1: 저에게는 한국에서 그 살던 삶이 너무 고단했어요. 왜냐면은 농사일을 부모님이 두 분이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도와줘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할 만한 여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는 고역스럽고 고단했던지 거기서 해방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 겨울에는 방이 둘이지만 이제 다 같이 자거든요. 큰 이불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거든요. 포기한다는 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독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졸다가 요 머리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0: Ok-jin went on to train as a nursing aide. She passed the selection for recruitment to Germany. And at 20 years old, she traveled to Berlin.
2: 일단은 가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도울 수 있겠다는 부모님들은 뭐 그러지 않았고 이제 나의 결정을 존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가게 됐을 때 엄청 두렵더라고요. 내가 그런 정말 자유분방한 나라에 가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0: Before she left, she told her sister Chong-hee to study nursing and follow her. But they were posted to different cities and had to fend for themselves. Once nearly inseparable, the siblings' paths gradually diverged. Ok-jin met her husband in 1981, a year after she came back to South Korea. She sometimes looks back on the monthly letters she wrote home from Germany, detailing everything from daily life to a first reunion with Chong-hee.
3: 추석 명절은 즐거이 보내셨는지요? 오는 9월 25일 400마르크를 송금해 드리랍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필기, 실기, 구두 시험을 마치고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요즘은 숙소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인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애초에 독일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기에 때를 보아 귀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동생들입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야겠지요. 방금 본에 있는 동생 정희를 만나고 돌아와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막상 마주한 정희는 애모부터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독일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깜짝 놀랄 사실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 정희와 손잡고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다면 도할 나위 없겠지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3,000원 고정수입이 있으면 숨통이 좀 트이겠다. 첫 번 송금할 때 68,000원 정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거를 모아서 아버지가 집을 몇 번 샀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집을 다 이제 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빠네 집을 샀었고.
0: Germany's clean, orderly, and modern environment felt like a refuge for both sisters. The younger Jung-hee could see herself staying put right from the start, despite feeling homesick.
1: 저는 절대 처음부터 절대 가스트 워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없었고 여기는 내가 살 땅이다. 여기는 내가 살고 싶은 땅이다. 그걸 항상 느꼈고 여기에 오니까 우선은 자유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일만 하면은 월급이 나왔고 사회생활을 제가 독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기서 사는 게 제게는 맞는 거예요. 재미있었고.
0: Here in Bonn, Jung-hee fell in love, tying the knot in 1976. Her growing family became her priority, and the distance between her and the homeland grew.
1: 제가 이제 가족을 이제 이루게 되면서 결혼하고 딸이 생기면서부터는 제가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정말 많이 돈을 보냈어요. 번 대로 다 보냈을 거예요. 언니와 저의 차이가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큰딸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나보다 훨씬 컸어요.
0: While Jung-hee found love, Ok-jin's devotion to her family led to a heartbreak.
2: 아버지는 아들이 최고였거든요. 아들은 이제 받아서 딸한테는 받아서 아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걸로 받아들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돈이 한 300만 원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모자란다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 돈 없다. 네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섭섭했어요. 섭섭하는데.
0: Ok-jin had thrown herself into work in Berlin, picking up overnight shifts to send money home, while saving up to further her studies. First for a European nursing license, and then 2 years of college in the UK. To young Ok-jin, this once seemed a pipe dream. In 1980, Ok-jin left all this behind, returning to South Korea. She chose to take up church work and never returned to nursing.
1: 그만 좀
0: Jung-hee remarried in 1995. She's now 73 years old. And she spends her days caring for her husband who suffers from Parkinson's disease. She's also still working part-time as a nurse.
1: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제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눈을 감으시는 날까지 제가 돌봐주고 싶어요. 내 몸이 건강을 허락한다면, 내 몸의 건강이 지금처럼 좋다면.
0: Together with her daughter from a first marriage, who is a fluent Korean speaker, she visits her family in South Korea nearly every year.
1: 딸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기서 사는 거고 또 연결고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딸이 없다면 혹시 나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처음에 여기 독일에 왔을 적에는 1년 동안은 고향이 정말 그리웠었어요. 아침마다 조반을 하면서 울고 동생들이 생각나서.
4: Sie kannten auch schon vorher deutsche Volkslieder. Wie kommt das?
5: Ja, in Korea.
0: Jung-hee has gone on local television to share her experience as a former guest worker in her adopted country. Neither of the sisters regrets her decision to come to Germany. Whether she chose to stay.
1: 정말 그게 나에게는 좋은 선택이었고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정말 생에 한번 있을 그런 기회인데 그리고 한국도 내 고향, 독일도 내 고향, 그래서 제 2의 고향이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Or return to South Korea.
2: 독일을 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가면은 좀 유학을 갈 수 없었는데고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가게 됐을 때 좀 벅찼어요. 너무 이제 나에게 정말 축복의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6: 인 싱가포르 and across the region. Every story starts on the ground.
7: So we're expecting a high stakes
8: world that's seeing the global economic world.
7: From policy to business, we help you understand the changes and their impact.

0: They left South Korea for different reasons: poverty, family, job prospects. The scale of the migration was remarkable. College graduates, former teachers, all put their names down to be guest workers in Germany.
1: In the 1960s,
0: coal mines across West Germany were running short of men willing to go underground. Miners there could earn 10 times what a civil servant did in Korea. But it was hard labor and high risk.
1: 탄광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겠어요. 그때 한국에서 탄광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사람 죽고 지하 1000m 내려가가지고 천장 높이가 1m 50. 그럼 내가 이거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니까 쳐다보고 하니까 또 경사져. 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약간 경사지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0: In exchange for sending workers to the mines, South Korea received nation-building loans from Germany. These set in motion what later became known a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ne that was carefully engineered. A year after the first miners arrived, then-President Park Chung-hee flew to Germany to meet them. When the national anthem played, reports said it was nearly drowned out by an outpouring of emotion.
1: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을 누르 왔잖아요. 500명이 왔는데 앞에는 한복을 입고 깨끗하게 정장하고 앞에 섰는데 맨 뒤에 우리 간부들이 박정희 대통령 오신다고 그러니까 시도 못 오고 씻고 와야 되는데 이대로 왔을 때 한 많지는 않지만 한 30~40명 됐대. 그걸 박정희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히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 여기 팔려온 거 내 가슴에 피가 맺힌다. 비록 우리는 지금 가난해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잘 살게 해주자. 미안하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당신들 귀국하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귀국해가지고 일자리를 사실 못 얻었습니다.

0: Yi Guangil arrived in Essen, part of the Ruhr Industrial Region, in 1976. It was just before the labor for loan deal, signed by South Korea and Germany, expired. He clashed with management and was let go near the end of his contract. But he couldn't leave his pregnant wife, a Korean student he met there. He needed another path.
1: 간호사 생활 한 37년 했는데 저는 특히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이 노인네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양로원에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양로원에 들어갔다 다시 이제 호이슬리시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걸 했죠.
0: After hours, Hwang Il traded his scrubs for a jersey and his patience for a pitch. Talent spotted as a footballer, he later became a coach and referee. In this field, he saw the best and worst of his adopted country.
1: 이렇게 축구를 시작해서 이 독일 감독이 아침에 싫어다가 축구 끝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밥 주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도요. 그 바깥에서 그 뭐 코리아나가 또 그 뭐 하여간 정말 속된 말 지저분해요. 네, 뭐 그러니까 얘들이 코리아 한국 사람인 걸 모릅니다. 그냥 중국 사람, 일본 사람으로 얘기하죠. 그럼 난 항상 그래, 난 한국 사람이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독일 여권을 갖게 됐었어요. 그 우리 사람이 공부만 안 했으면 벌써 한국 갔어요.
0: On March 1st of every year, South Korea has a day of national remembrance to mark the anniversary of its people's uprising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in 1919. In Germany, the miners and nurses hold their own ceremony at places such as this Korean Cultural Center in Essen. They've used their savings to keep it open for more than 60 years. Many of them still think of themselves as Korean, including Park Chung-gu. The former actor was one of the last guest workers to enter Germany in 1977.
2: 그때 다방에서 팔았어요, 올까다리. 광부 경력증을. 그거 가지고 오면 이제 걸리면 영창 간다 싶어가지고서 그건 전혀 안 했죠. 사실은 광부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광산이 지금 없어져가지고서 찾을 수가 없다. 어디가 있는지. 소주를 썼더니 그게 왔더라고요. 오케이, 인정한다. 그래서.
0: He worked 25 years and retired with a full miner's pension. But the long days underground left him with orthopedic damage. He now takes on odd jobs, such as this, and relies on his medical coverage for treatment. If he leaves Germany, he loses it.
2: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망가지고 그랬죠. 원하는 건 사실 뭐 솔직히 얘기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반평들 여기서 살았으니까 비행기표는 항상 뭐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해도 한국 가면 내가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그 남은 인생 한국 가서 살고 싶다는 그걸 그게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데 차마 그 말을 못해요.

0: On a small island off South Korea's southern coast sits a village that looks almost like he was lifted from Germany and placed on these hills. Traditional German architecture, signs in German and Korean, and a tribute to the Korean miners and nurses who helped build both nations. Hundreds of thousands visit the German village in rural Namhae County every year, drawn by its history. In 1999, Namhae's then-governor Kim Duk-won traveled to Germany with a plan to create a retirement village for Korean miners and nurses who wanted to come home.
1: 독일을 가서 10년, 20년, 30년 살면 다시 한국을 너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에 갔던 간호사 간부들이 한꺼번에 해서 그 공동체 커뮤니티를 생성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좋겠다.
0: About 40 families now call this place home. Moon Young-soo, a former nurse, was among the first to move here with her German husband, Armin.
2: 김두관이가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해서 선전을 온 거야. 여기 소개를 하느라고 날씨도 춥지 않고 바닷가고 그래서 독일 사람이 완전히 반한 거예요.
0: They spent 2 years replicating a German-style house, a condition to settle here. Even the bricks and roof tiles were flown in from Germany.
2: 우리한테는 여기 독일 마을 너무 정착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인프라를 해준다는 소리지. 요 땅 사고 집 짓는 건 우린 국가에 쨍전 한 푼도 도움 안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 하수도, 전기, 길,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이 남해가 가난한 데 아니에요. 가난한 데니까 우리를 여기다가 해서, 우리를 믿기로 해서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0: Chung Dong-yang sparked the idea for the village as his founding architect. He went to Berlin in 1974 as a student and lived there for 21 years. It was where he met his wife, a nurse.
3: 내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강부 간호사가 감사하겠어요. 나의 어깨를 펴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은 이 수호하는 강부 간호사를 위하여 지울 수 없는 표적을 만들어 드릴 거다.
0: In 2015, the couple moved to Namhae.
4: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이런 마을을 만들다고 뭐 독일 왔다 갔다 하고 남해 왔다 갔다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뭐 시골에 가서 살 이유도 없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독일 마을이 이제 뭐 잘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들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 마을을 그러면 활성화시켜보자.
0: They found that behind the picturesque facade were empty promises.
3: 약속한 게 열 가지 넘게 되는데 한두 가지도 안 했어요. 그 하나를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내가 너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가슴 아프고요. 한 분도 없이 물어보세요. 85%, 90%를 점검했다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 대신 그럼 집주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20년, 30년간 한 달 휴가 안 가고 모은 돈이에요.
0: Rather than a living monument to honor the contributions, he says it's about profit, like it has always been. He once asked a Korean official, why do workers only get 3-year contracts just as they were settling in?
3: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학생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강부 간호사가 문화를 배우고 생활을 그 편해지면은 돈을 한국으로 안 보냅니다. 그거예요. 아까 K-POP 이 구멍 작게 해가지고 달걀 빼는 것처럼 사람을 달고로 생각하세요. 강부 간호사를 대한민국 정부는 돈 나오는 오닥방망이다. 그 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야.
0: 인솔, the former nurses and miners holds reunions periodically to mark the dispatch of guest workers to Germany. This time is special.
5: 둘, 셋.
0: An ode to South Korea's miners and nurses was unveiled in December 2025 at a space that Park Chung-hee Presidential Museum agreed to set aside, though it came some 60 years late.
6: 각하께서 약속하셨던 3년 마치고 귀국하면 일자리를 제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0: Here at the newly minted Rural Remembrance Square, the names of the miners and nurses behind South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are carved into history.
7: 여기 맞는데.
0: Whether they were on the maiden flight or the last, they dug deep into their savings to fund their own memorial. It's something Kim Chun-dong has long lobbied politicians to set up. He also sought welfare and work injury compensation for destitute elderly miners with no success.
6: 섭섭할 정도가 이제 푸는 거 억울하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었습니다. 큰 줄로 우리한테 큰 줄 인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줄 알고 우리 후손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는가.

0: These nurses, now retired, came back to South Korea after earning enough. They asked for nothing in Germany, but the right to stay and work.
1: 한국 정부가 왜 우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죠? 인정을 해주면 즐겁죠. 감사하죠.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즐겁고. 하여튼 저는 여기서 묻히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살다가.
0: Some chose to stay. Some are still waiting to come home.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되는 유리 재질로 된 용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을 부여한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유리가 이제 자연에 그렇게 크게 해가 되는 그런 소재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그 정도 몇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유리는 조금 더 기능적인 쓰임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머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쉽게 보이고 쉽게 생각되는 그런 하나의 유리병이지만 저에게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유리가 녹았을 때그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0: 되게 이제 흥미로워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진짜 여기서 소진되고 있는 그 폐기될 와인병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기해하고요. 우리 매장에서 다 사용되고 남은 빈 와인병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되게 매력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봤고요.
1: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제가 이 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제 주위의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유리 용기들, 그러니까 각종 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버리지 않고 다 세척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냥 따로 다 주시는 거예요. 썼다는 부분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제 주변 분들에게 전파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죠.
2: This is Singapore Tonight.
3: Good evening, I'm Jill Newbronner. Tonight's top stories. Putting people first in Singapore's push to lift birth rates. Policymakers are studying more financial support for couples and ways to ease the stress of raising children as the country's fertility rate hits a historic low. Singapore's approach to helping workers adapt to AI could become a model for other countries, including in areas like airspace management. Acting Transport Minister Jeffrey Siow says training and better tech will be key as growth depends on a more efficient workforce. Industry watchdogs are pushing for fairer treatment of nightlife freelancers, with calls for clearer contracts, timely payment, and better baseline standards for DJs, live performers, and photographers. A new branch on Ah Meng's family tree. The beloved orangutan icon's great-grandson is the newest addition to the zoo and the country's first orangutan born by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 bigger stage for the National Day Parade. Celebrations return to the National Stadium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with double the crowd capacity and a first-ever indoor drone show.

유리가 녹았을 때 그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0: 되게 이제 흥미로워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진짜 여기서 소진되고 있는 그 폐기될 와인병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기하고요. 우리 매장에서 다 사용되고 남은 빈 와인병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되게 매력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봤고요.
1: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제가 이 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제 주위의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유리 용기들, 그러니까 각종 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버리지 않고 다 세척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냥 따로 다 주시는 거예요. 썼다는 부분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제 주변 분들에게 전파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죠.